0: 내 한국 약간이다.
1: 미 파스포트 가오리.
0: 마, 내 한국 어한다.
1: 푸드 가오리 라이드웨이.
0: 마, 아빠는 변호사다.
1: 버 가오벤다나이.
0: 마, 엄마는 의사다.

0: 마내한국약간있다
1: 미파스포트가오리
0: 마내한국어한다
1: 푸드가오리라이도에
0: 마아빠는피아노썼다
1: 퍼가오펜다나이
0: 마엄마

0: 마내한국약간있다
1: 미파스포트가오리
0: 마내한국어한다
1: 푸드가오리라이도에
0: 마아빠는피아노사다
1: 퍼가오벤다나이
0: 마아빠는은사다